0: only on Radio Mirchi New York. It's hot.
1: 불안이 지. 불안이 지. With Charu. Only on